0: 지옥의 매개 가자.
1: Doctor, please, 이거야.
0: 매리.
1: Doctor, she has become hysteric. Doctor, please.
0: 아니, 매리.
1: Doctor,
0: 아니.
1: 남자 다 죽.
0: 맞아 몰라.
1: 남자 다 가해 볼 게 수도 해.
0: 아니, 소.
1: Doctor, 야, 이거 나 오빠.
0: 소니 말해.
1: 급.